0: 같아요. 저도 하나씩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자기 전에 알람을 5번 확인하고 뭐 누군가는 외출하면서 문을 잠갔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또 누군가는 꼭 커피를 마셔야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하는 오늘은 약간 이런 나만의 이상한 루틴? 이상하다 그러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네, 두 분께서는 아침마다 꼭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2: 눈 뜨기.
0: 아, 그럼
2: 아침마다 꼭 하는 거? 눈을 뜨고 이제 와야죠.
0: 야, 정답. 야, 허를 제대로 찔렸어요 지금. 예, 그렇죠. 아침마다 눈을 떠야죠. 예.
3: 당연한 습관이니까.
1: 수님은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하루가 시작이 돼요.
0: 아. 살짝 슬펐어요. 지금 저 우스갯소리로.
1: 왜요?
0: 아침에 눈을 못 뜨면은 진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장래가 주변에 너무 많이 나서 네, 잠깐 혼자 좀 네, 슬픈 생각 좀 하고 왔습니다. 네.
1: 저는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집에서 차를 뺄 때 꼭 유리창으로 가라지 문이 닫혔는지를 확인해요.
2: 왜요?
1: 항상 열어놓고 나간 적이
0: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도 꼭 닫혔는지 확인하고 가라고.
0: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희도 가끔 그 가라지 문 옆에 뭐가 있어요.
1: 그럼 다시 열려.
0: 네. 닫히다가
4: 아, 자동이니까
0: 탁 튕겨가지고서 열리던지 아니면은 탁 어떨 때는 해가지고서 한쪽만 내려가서 빠그닥 해가지고서 집에 왔는데 문이 고장 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저희 집은 대로변이에요. 네. 대로변이라 가라지가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가라지에서 2층까지 다 올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차 하나 가져와서 가라지 들어가서 싹 쓸어가면 끝이야.
4: 끝이니까 맞아.
1: 그걸 몇 번 하고 저희 남편이 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4: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스애플 확인하는
0: 거죠. 맞아요. 저는 지금 그 문 잠그는 거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게 저희 둘째가 문을 기가 막히게 문 단속을 잘해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엄마 아빠 뭐 울었어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잠깐 나가잖아요. 다 잠궈놔.
2: 너무 다 잠궈놔.
0: 진짜로 다 잠궈놔요. 그래서 야 요거 하나만 잠가도 되지 이거 또 키로 다 따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 하고서 또 저희 잠깐 나갔다 오면 뭐 강아지 산책시키러 갔다 올게 그러면 진짜 다 잠가나요.
4: 그래도 다 열고 다니는 것보단 나으니까.
0: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희끼리 한번 야, 참 재밌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1: 친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왔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지 한 20몇 년 됐어요. 거의 30년 정도 됐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호주는 너무 좋다고.
0: 그렇죠.
4: 저는 제가 좀 놀랐던 게 서울도 사실 뭐 문단속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현장 체험 학습을 예전에 갔었는데 옛날 집을 보면 그 막대기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는 없음.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현관문도 없고. 근데 그러고 외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이게 가능해? 제가 이래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호주 와서도 저는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열쇠예요 다. 여기 한국은 다 전자 그거 띠띠띠 이건데
1: 번호키
4: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전 열쇠 없이 외출을 했다가 못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르고 그럼 저는 열쇠를 가져가는 습관 항상 챙기는
1: 열쇠 없으면 습관. 못 들어가잖아.
4: 그래서 저는 창문을 이렇게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1: 아 창문을 약간
4: 항상 개구멍을 만들어놔요.
0: 야 그렇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재밌는 거 음식을 먹을 때 순서가 있다.
4: 있어요.
0: 예.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제 동생이 살을 되게 많이 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검진했더니 뭐 이렇게 빼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는데 먹는 습관을 무조건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는 순서가 있어요.
4: 혈당을 낮추는
0: 맞아요. 혈당 낮추는 방법.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야, 형 큰일 났다. 이런 거 지금 신경 안 쓰면 안 돼, 지금. 예. 그 얘기를 줘서 맞아.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동생 집에서 있는 동안에 예, 그 식습관을 똑같이 따라했던.
1: 나는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4: 근데 요즘에는 그 혈당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4: 그래서
0: 많아요.
4: 야채 먼저 먹고 뭐 저도 그 들은 것 같긴 해요.
0: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항상 저희는 이제 약간 이게 악유거리인데 라면 끓일 때 뭐 먼저 넣으세요?
4: 전 면이요.
1: 놔두면.
0: 끓을 때. 오, 저는 다 넣고 그냥
4: 한 번에
0: 차가운 물 차려고 다 넣은 다음에 그냥 뚜껑 덮고 냄비에 올려버려요.
2: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런 분이 있다고.
1: 말도 안 돼. 아니요. 무슨 맛으로 먹어?
0: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해보세요.
4: 아, 안 할래.
0: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아니 이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데
4: 불 것 같아.
0: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 불고 그냥 찬물에

0: 누가 그런 거예요. 그 설명서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다고. 왜냐면은 진짜 전문가들이 전문가 연구진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제일 맛있다. 이러더라고요.
1: 그 직업이 있어요. 그 라면 회사에 라면을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는 직업 그 직원분들이 계세요. 근데도
0: 차가운 물에 하신다 이거죠?
1: 아니 진짜로 차가운 물에다가 스프랑 면이랑 다 넣고 아 짜파게티는 아니고요. 짜파게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끓여가지고서 드시면 맛있어요. 예, 물량만 잘 맞추면은. 이거는 진짜로. 예.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한다고 우리 시아피디님이 자꾸 안 믿는데.
2: 아니 근데 라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라면에 계란 넣는 걸 싫어하거든요.
1: 어?
0: 푸는 거 이런 거 그냥 아예 자체로?
1: 잠깐만.
2: 밥 말아 먹는 것도 싫어해요.
1: 아 그래요?
0: 그럼 뭐 그냥 라면
2: 그냥
0: 딱
2: 라면만 라면 면만 즐기거든요.
1: 아.
2: 근데 저희 남편은 둘 다 해.
0: 뭐요? 어떤
2: 계란도 넣고 밥도 맞아요. 넣고.
1: 잠깐 그러면 일단은 계란 풀어요 그냥 넣어요.
0: 전 계란 안 풀고 그냥 똥.
1: 똥. 어 저도 안 풀고. 네. 풀면은 안 좋아해요.
0: 불면은
1: 진짜 파도. 아니 예전에는 한참 혈기왕성 고등학교 때는 라면을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이제 라면을 끓여요. 그 다음에 면을 빼요. 거기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고 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먹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서 또 맨날 약간 한 소리 듣는 거 라면에 뜨거운 밥 마세요? 찬밥 마세요?
0: 찬밥.
1: 전 무조건 뜨거운 밥이에요.
0: 근데 그게 큰 차이가
2: 나는 밥 말아 먹는 걸 싫어한다니까.
0: 맞아. 질문 자체가 지금.
1: 아니 왜냐면 라면은 차가운 밥이라고 이게 완전히 국물처럼 정해놨는데
0: 맞아.
1: 저는 찬밥 있어도 그걸 렌즈에 데펴서 뜨거운 밥을 넣거든요.
0: 근데 찬밥 넣어도 그 라면 국물이 뜨거우니까 데펴지지 않아요?
2: 그렇죠.
1: 아니요. 야, 그 저는 어쨌든 뜨거운 밥.
2: 아 꼬들꼬들하겠구나.
0: 꼬들꼬들 맞아요.
1: 뜨거운 밥이 저는 해서 항상 이거 가지고서 아내랑 맨날.
0: 저 그 여쭤보는 거 있어요. 순대국밥 드세요?
1: 네.
0: 순대국밥에 반 말아 드세요?
2: 네.
0: 아, 그래요?
1: 저는 반 먹고 반은 말아요.
2: Me too. Me too.
0: 그렇군요.
1: 왜, 어떻게?
0: 아니 저는 반 말아 먹고 싫거든요.
2: 아니 나는 소강탕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국수가 있으면 싫어.
0: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근데 항상 소면이 있잖아요.
1: 맞네. 그 당면 들어가 있고.
0: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안 물어보고 그걸 넣어주시는 기본으로 넣어주시는
2: 거의 기본으로
0: 있어요.
2: 들어오죠. 그러면 라면 그 면은 우리 남편 거. 그리고 전 밥 말아 먹죠.
1: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0: 김치찌개 당면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당면 좋아해서 괜찮아요.
1: 전 최고 좋아해요.
0: 그래요? 전 너무 싫어요.
1: 아니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렸을 때
2: 이거 트리비아 했어야 돼.
1: 잠깐만. 아 이거 개인 취향이
0: 정답이 없는데.
1: 아니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압력밥솥에다가 멸치를 큰 멸치들을 넣어가지고서 묵은지에다가 당면 넣어서 김치찌개를 해주셨어요.
2: 너무 맛있고 겠다.
1: 진짜로 당면을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럼 면발이 이게 투명한 게 아니라 빨개가지고
0: 맞아,
1: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2: 마라탕면 먹는 그 맛인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그게 제일 맛.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아내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2: 아 그게 제일 싫은 답이야. 네.
1: 뭘 얘기를 해? 그러면 보쌈 쉬운 걸 얘기하라.
2: 그럼 왜 물어봐?
0: 그럼 왜 물어봐?
1: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깊어지니까 이제 아내의 심리술에 못 이겨서 나온 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김치찌개에 당면 들어간 거 했더니 당면 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고 근데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이제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 나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그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셔. 네, 그런
0: 있겠다.
1: 게 있었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님도 혈당 때문에 음식을 최소화 시켜서 드셔가지고 그렇게 먹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추억 속에.
2: 나 소확불 하나 생각났어.
1: 갑자기.
2: 지금 얘기하니까 묵은지 김치찌개라 했는데 김치가 생김치였을 때.
0: 어? 아 진짜? 아 그거는
2: 용서가 안 돼. 용서가.
0: 아 이거 화가 나.
1: 아 그러면은
2: 그치.
0: 그리고 그 있잖아요. 외국 음식점 한국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는 한국 음식점을 가면 김치볶음밥이나 김치찌개를 파는데 꼭 생김치예요.
1: 잠깐만요.
0: 아니 왜 이러는 거야?
2: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1: 자, 질문. 김치볶음밥을 김치찌개로 해요? 생김치로 해요?
2: 김치볶음밥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1: 그렇죠. 저는 김치찌개 남은 거에다가 어머니가 항상 김치볶음밥을 해줘서 김치볶음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아닌데?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친구네 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김치볶음밥 해줄게 라고 했는데

0: 생김치에다 볶아 오신 거예요.
1: 썰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밥
0: 그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서 네, 그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1: 그렇구나.
0: 네, 그랬던 적이 있었고 뭐 하나 또 우스갯소리로 저희 처형이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이제 애들 친구들이 오니까 뭔가 좀 그래도 애들 친구들 왔는데 좀 이렇게 해주려고 집에서 짜장면을 열심히 막 해줘서 짜장면을 해주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애들 친구들이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피커 보잖아요. 자 이제 가자 가자 맛있는 거 먹었어? 어 아줌마가 짜파게티 끓여줬어.
1: 대박 짜장면.
0: 짜장면을 해줬는데
1: 짜파게티가
2: 애들한테 짜파게티였던 거지.
0: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아피디님이 질문한 건데 자 국룰 이상한 점을 찾으십시오.
1: 맞아요. 이거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치찌개 생김치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시대 버전으로 이제 이상한 점을 찾으시면 돼요. 네. 그 엽떡 아시죠? 매운 거 떡볶이. 네. 거기에 교촌치킨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엽떡 시키니까 우리 교촌치킨도 시킨다 했어요. 근데 치킨이 후라이드 치킨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네. 점이 뭘까요?
2: 교촌치킨이 뭐야? 후라이드 치킨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지금
1: 맞아요.
0: 일단은
1: 그 브랜드 이름인데 근데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그냥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그러니까 엽떡을 시켰고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고
1: 맞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0: 치과를 안 가서?
1: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김치찌개에 이제 생김치를 사용했다? 그런 느낌으로 이 후라이드 치킨이 잘못됐대요.
0: 왜? 그럼 양념치킨이 와야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간장치킨 허니콤보를 시켜야 된대요. 아 그런 그 맛잘알들이 이렇게 만든 국룰 아닌 그런 국룰들이 있대요.
2: 그리고 영한 애들이 하는 건가?
1: 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커피 드시면 아이슈페너 있잖아요. 맞아요. 크림 올라간 거 그거를 이제 누가 주면서 어 층이 생겼네 하고 섞어서 줬어요. 이상한 점은
2: 그건 그냥 마시는 거죠.
1: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이제 약간 그게 킹 받는다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 뭔가 그리고 짜파게티를 끓이는데 한강물로 끓이는 부분 그리고 이게
2: 안 되지.
1: 순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끓이세요? 졸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물을 다 빼고 이렇게 섞는
2: 볶는 스타일. 저도 물을 저도 빼고 볼까요?
1: 볶는 스타일. 이것도 갈리더라고요. 보통 졸여야 된다.
2: 졸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1: 그 물이 다 없어져서
0: 물을 그러니까 물을 조금 빼서 스프를 푼 다음에 거기서 조금 졸이죠. 자작자작.
1: 그렇죠. 그렇게 자작자작 졸이죠. 근데 완전 볶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저는 지금 여기 그 저기 글씨에 짜파게티 끓일 때 한강물 그래서 야, 진짜 누가 미쳤다고 한강물로
1: 아 잠깐만 그런 말을 안 쓰세요? 라면이 한강물이네?
2: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
0: 그러니까. 물 많을 때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것만 보고 나서 야 진짜 누가 한강물에다가 아이고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먹었든 뭐 잘 먹으면 되니까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잘 꺼내 먹고 왔습니다. 네, 또 한번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일할 때 나만의 루틴. 무엇을 하기 전에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그런 루틴들이 있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2: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책상부터 정리를 해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 모든 볼펜은 볼펜 있는 대로 가고 파일은 파일 있는 대로 가고 일단은 스크린 앞이 깨끗해야 돼.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수북히 쌓여.
3: 그리고 다음 날 또 청소하고.
1: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수 디제이님하고 이제 줌 미팅에서 몇 번 뵀으니까 정리 엄청 잘 돼 있으세요.
3: 그래요?
1: 뒤에 이렇게 쫙 컴퓨터 뒤에 이렇게 책꽂이가 있거든요. 파일이 착착착착착착 돼 있어가지고. 정말 딱 봐도 오, 야 뭐지?
3: 왜 아,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그 백그라운드 프린트 된 거.
1: 아 아니.
3: 요즘에 줌 미팅 할 때
1: 그렇죠.
3: 그렇게 뭐, 많이 하셨네.
1: 맞아요. 블러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2: 아 근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책장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 파일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파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올해는 파일을 좀 버리자. 그게 제 이제 올해 목표인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하려면 지금 해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 소극장에 빨리 태워야 되거든.
1: 아, 그렇죠. 네. 겨울이니까.
2: 그러니까.
3: 그렇지. 그 네. 소극장이라는 게 그 화로?
1: 경남도. 네.
3: 언제부터 그 쓰레기 소극장이?
1: 아니 뭐 이제 나중에 우리는 또 가면 이제 고구마 가져가면 되니까.
3: 그쵸. 아, 그럼 그때 이제 태우시면 안 돼요? 하나씩
2: 많아요. 태울 것 많아요.
1: 네, 우리 샤피디님은?
3: 저는 일하기 전에 하는 습관? 딱히 없고 저는 딱히 그냥 커피 만든다?
2: 일하기 전에?
3: 근데 요즘에는 카페인 줄이기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커피를 안 먹고 근데 그러니까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2: 저는 우리 신이지는?
1: 뭐 저는 뭐 이제 일하기 전에 꼭 시작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큐티.
2: 아, 그렇지.
1: 예. 그래서 이게 딱 시간이 제가 집에서 이제 그 저희 사업장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2분 걸려요. 이제 일단 가까이 있어서. 근데 딱 그 아침마다 그 뜨는 큐티 그 유튜브 영상이 딱 10분짜리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거를 듣고 시작하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 돼 버렸고. 한 2년 된 것 같아요.
2: 좋네요.
1: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맹신처럼 아침에 하나씩 그냥 탁 틀어놓고 그냥 예, 운전하면서 가면서 잘 듣고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2: 저게 좋은 크리스찬의 예예요.
1: 좋은까지는 모르겠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예, 그런 뭐 저만의 루틴인 것 같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루틴들이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3: 그 기억이 나세요?
2: 저는 커피 마시면서부터.
3: 저도 이게 근데 어떤 습관이라는 게 이상하게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냥
1: 하다 보니까
3: 그냥 어떤 또 나만의 그런 루틴?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왜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항상 뭐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뭐 경기 전에 항상 빨간색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네네네. 것처럼 그런 거 뭐라고 하죠?
2: 징키스.
3: 징크스. 맞아요. 징크스 네. 같은 거죠.
1: 그럼 저는 이제 아침 얘기했는데 저는 또 이제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들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2: 자기 전에 저는 책을 봐요. 그러면서 졸려오지니.
1: 이거는 주문을 거는 건데. 무슨 책 많이 보세요?
2: 저는 뭐 골고루 다 봐요. 뭐 추리소설도 보고, 경영학도 보고. 네.
1: 저는 이상하게 다른 책들은 잘 못 읽겠고 그 자서전 같은 거는 되게 눈에 쏙쏙 들어오고 대신에 이제 다른 책들은 잘 안 읽혀지는.
2: 저는 에세이도 보고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책을 또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보내주셔서 그런 책들도 보고.
3: 저는 보통 소설을 많이 읽습니다.
1: 그 예전에 귀요니이라고 아세요? 귀요니?
3: 아니요.
1: 그 저기 뭐 늑대의 유혹 이런 거 그 이게 그 인터넷
3: 그 영화?
1: 네, 그 연재를 썼던 그 글쓴이가 이제 귀요니이라고 해서 계셨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책이 나왔어요. 아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책을 딱 두 개를 봤어요.
3: 네.
1: 하나가 그 기현이가 쓴 소설이었고 하나는 퇴마록. 그때 당시 퇴마록이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으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그 군대 그 책이 내무 밤마다 막 돌려 있었거든요. 그 다음 편 찾아다니려고 뛰어다녔던 적이 한번 있었고 귀현이 소설은 제가 화장실 가서 울었었어요.
3: 신혜준님이 전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감수성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근데 그 소설이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예 네, 그랬던 기억이.
3: 근데 나는 책 보면서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2: 네. 저도. 저도
1: 뭐 군대에서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 근데 군대 생활이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1: 네, 아 전 재밌었어요 군대가.
3: 재밌었다고 네. 하셨어요.
1: 네네.
2: 근데 예전에는 뭐 이제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막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도 나가는 것 같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 감정이 저는 좀 무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울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 릴스에서 강아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봐.
3: 아 진짜? 아 지금 웃으는 거 아니에요?
2: 아 그러면서 같이 울어. 아,
3: 근데 울면 또 스트레스 해소되는 게
2: 그랬어요.
3: 있으니까.
2: 그런 게 억지로 울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남편까지 보여주면 옆에서 계속 훌쩍훌쩍훌쩍하고
3: 진짜.
1: 아니 제 아시는 분도 2주 전에 이제 그레이하운드 15년 키우셨어요. 이제 안락사로 해서 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슬픔에. 아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2: 그렇지. 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네. 언젠간 우리한테 올 거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3: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애완견이나 뭐 애완 동물을 못 키우겠는 게 저는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도 힘든데 뭐 강아지도 뭐 똑같지 않겠어요? 뭐.
1: 그게 알면서도 그러는 게 제가 오늘 이제 보면서 아 이제 우리 하루가 벌써 3살 돼가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12년 이상을 좀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벌써 3살이야. 네, 약간 벌써부터의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게 아닌데 지금을 잘 즐겨야 되는데 왜 벌써부터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봐서
2: 그러니까 펫 로스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그 슬픔이 굉장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없어졌을 때 그 흔적 같은 걸 보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요즘 나온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강아지가 하늘에서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3: 아, 그런 건 어디서
2: 몰라 그게 계속 연관돼서
1: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2: 강아지가 엄마는 나한테 너무나 잘해줬어.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어 누구보다 나한테 잘해줬고 어 난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 행복하게 있다가 와.
3: 행복하게 있다가 와.
1: 그 영상에서 강아지가 월월월월월 하고 있었는데
2: 아니 아니야 말로 해 말로.
3: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은 모르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제일 가졌던 그 물고기. 물고기가 제 애완이었는데 딱 하루였어요. 그 바다 서해인가 갔는데 이제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온 거예요. 5마리를. 근데 이제 한 서해에서 이렇게 한국 그러니까 뭐지? 서울 이렇게 올라 그러면 차를 타고 이제 몇 시간을 이동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걔네들은 바다에서 살던 곳이 애들이니까 저는 이제 수족관에 이렇게 안 맞다는 걸 몰랐죠. 근데 이제 바구니 있죠. 그 바구니에다가 모래 그 모래 바구니 여기다가 이게 바닷물이랑 해 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애가 6시간 만에 이렇게 시들시들 한 거예요. 막 바나나를 먹이를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는데 걔네들이 탈출을 할 때 변기로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무 내가 슬퍼서 우니까 이제 니모 봤냐 변기통으로 보내주면은 살 거다 이래서 저희가 변기통에 보는 거 안녕 하고 물을 내렸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슬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른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거 그냥 죽는 거잖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PTSD가 생겨가지고
1: 지금 순간적으로 화장실에서 벌리 보고 나올 때마다 PTSD
3: 안녕 했는데
1: 그 우리 때 그 만두기 시리즈 있었는데 만두기 시리즈 아세요?
3: 만두기 시리즈 몰라요.
1: 어?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거 최불암이 화장실을 갔어요. 예전에 최불암 시리즈라고 되게 많았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볼일을 보는데 변기 밑에서 귀신이 나온 거예요.
3: 아, 뭐가? 네.
1: 그러니까 귀신이 파란 휴지니까 빨간 휴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득이한테 야, 나 화장실에서 귀신 봤어. 그랬더니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만득이가 또 화장실 갔는데 이제 또 그 귀신이 나온 거예요. 빨간 휴지니까 파란 휴지일까? 그래서 변기통에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만득이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귀신이 파란 휴지니까 뽀로로로. 아,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옛날에. 예. 네, 무섭게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끝났던. 아 이런 거 모르셨구나. 네. 뭐 루틴 얘기하다가 내가 화장실 PTS 얘기. 네, PTS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면 좋은 루틴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뭐 있으시다면은.
2: 저는 요즘 좋은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진저랑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아,
1: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3: 네. 그럴 것 같아요.
2: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지켜보고 있어.
3: 지켜보고 있어. 아, 나가달라고?
2: 아. 얼굴을 딱 옆에다 대고 쳐다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1: 야, 가야겠다. 네, 우리 시아피디님.
3: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달디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무슨 말을 했으면 하셨을까 바로 떠오르는 게
1: 달리기
3: 파크런
2: 토요일날
3: 파크런 오세요 하실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도 저랑 같이 이제 토요일마다 달리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1: 파크런에다가 제안을 좀 드려야겠어요. 우리 달디님을 암바사더로 좀
3: 진짜
1: 네, 파크론 암바사더로 좀 세워달라고 네, 아니면 파크론에서 상 주는 거를 어워드 모에서 좀 이렇게
2: 하던지
1: 네. 네. 네. 거의 뭐 파크론 전도사님이시잖아요.
3: 맞아요. 홍보대사 신혜진님은 딱히 있으세요?
1: 저는 이거 그냥 수학 공식으로 전 이상하게 요새는 좀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그래 2 더하기 8도 10이고 8 더하기 2도 10이고 4 더하기 2도 10이고 5 더하기 5도 10인데 예, 좀 천천히 가면 어떠냐.
3: 2 더하기는 4인데요?
1: 아, 5 더하기 5.
3: 아, 5 더하기요? 2 더하기 2는 5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해도 10이고
3: 아, 예, 그러니까.
1: 그래서 약간의 좀 생각을 예전 같으면 뭔가 이렇게 남들은 왜 8 더하기, 2 더하기 8 해서 갑자기 10이 되는데 나는 2 더하기 2 한 것 같아서 다시 또 2 더하고 2 더하고 2 더하고 10 만들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좀 요새 느끼는 건데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게 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파킹 시켜놓고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숙성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바라보는 이제 제 생각이 숙성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좀 관점이 바뀌어 보이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약간 이게 하나의 좀 좋은 루틴이 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2: 맞아요. 저도 사실 액션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티켓을 샀어. 근데 친구가 나 안 가. 그럼 바로 캔슬. 그냥 수룩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두 시간 있으면 친구가 전화가 와. 그 티켓 나 다시 필요한데.
3: 아 캔슬했는데.
2: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액션이 빨라 그러는데 액션이 빨리 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3: 그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잊어버리는 이슈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 싫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좀 급해질 때도 있어서 일을 그르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이게 보면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해 보여도 나를 편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그런 순간 하나 또 이런 게 개성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 생각해보면 또 이런 루틴이 우리의 생활을 좀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런데 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은 예, 여러분도 이미 달리는 수다방 또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분들이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좋은 루틴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빙글빙글 듣고 오겠습니다.

0: Real Sanctuary House is all about building connections and supporting emotional well-being in the Hills District. In addition to programs and workshops that serve our community, our podcast, Finding Sanctuary, focuses on honest conversations, bringing hidden and often avoided mental health topics into the open with special guests, industry professionals, and community thought leaders. Listen now to Finding Sanctuary on Apple Podcasts and Spotify, or visit hshl.org.au.
1: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0: Transform your home with He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e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2: Alive 90.5. Five.
3: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노래지만 어쨌든 잘 듣고 왔습니다.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4: 네.
3: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페스티벌이 있어요. 호주는 여름이
4: 12월이고요.
3: 12월이다 보니
5: 좀 이상하다.
4: 네.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서머 크리스마스.
3: 근데 줄라이가 또 가장 춥다 보니 저희가 가장 그래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4: 네.
3: 여름에는 다들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래서 더 록스에서 19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핏 시네마, 뭐 스톨 라이브 쇼 등 여러 가지 볼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랑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 맞아요.
3: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한국 행사들 소식이 있는데요.
4: 네.
3: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이 벌써 10주년이 돼서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8일 토요일 애쉬필드 유나이팅 처치에서 하고요. 그리고 정전 협정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협정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73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한국은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4: 네.
3: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 전 세계에 73년째. 그래서 그 정전 협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7월 24일 날 라이드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걸로 메도뱅크 메모리얼 팍에서 3시 45분에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무어 파크 참전비에서 코리안 워 한국 전전 정전 협정이라는 행사가 안잭 프레이드가 있는 무어팍에서 7월 27일 날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5: 한국 정전협정.
3: 그렇죠.
5: 어렵네요.
3: 발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4: 간장 공장 해보세요.
3: 그것도 너무 힘들고. 네. 여기까지 커뮤니티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승철의 그날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드디어 4부의 마지막 코너로 왔습니다. 오호. 네, 2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분, DJ분들도 그렇고 네.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기다리던 시간이죠. 바로 트리비아 모닝을 모닝의 정답을 이제 밝혀 드릴 시간입니다.
2: 네. 드디어.
1: 네. 신희준 님, 그 네. 질문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2: 교실의 상징이었던 칠판은 언제 처음으로 대규모 교실에 도입되기 시작했을까요?
1: 네, 질문이었습니다. 보기가 있었고 네. 수디지님은
2: 20세기.
3: 10세기.
2: 저는 16세기.
1: 저는 18세기.
3: 감도 못 맞췄네요.
2: 야, 잠깐만.
3: 네 개 중에 세 개 했는데 답 정답만 뺐네요. 야.
1: 정답은 19세기 초반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교육의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가르치기 위해서 발명이 된 게 칠판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권에 그 이게 퍼졌다고 하네요.
2: 네.
1: 그리고
2: 모두 땡탈락.
1: 근데 뭐 18세기인지 19세기인지 저희한테는 그냥 옛날에 발명됐다 이거여서
2: 정답.
1: 옛날.
3: 맞습니다.
2: 주관식이었었어야 됐어요.
1: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지는 몰랐어요, 사실.
2: 네, 두 번째 질문은 교실 환경 질문이었고 70년대, 80년대 학교 교실 바닥은 대부분 나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이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 바닥에 문지르던 청소용품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신희준님과 그 수지진님이 맞춘 문제였고요. 네. 바로 왁스라고 합니다. 또는 초라고도 하는데 그 왁스랑 초랑 같나요?
2: 초농도 왁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있잖아요. 치즈 이렇게 겉에 뒤집어 씌우는 게 초농 왁스.
1: 그거 먹어도 되잖아요.
2: 아니요. 그거 벗겨먹어요.
1: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3: 껍질, 껍질.
1: 그 식용왁스 아니었어요?
2: 아니요.
1: 그거 씹어서 먹었는데? 어쩐지 맛이 이상하더라. 잠깐. 그 식용왁스라고 들어가지고.
2: 아, 네. 잘못된 정보는. 네.
1: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3: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니까 먹을만 할 수도 있고.
1: 저 식용왁스인 줄 알고.
2: 네. 보통 치즈를 옛날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왁스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웠죠. 그 보존을 위해서. 근데 촌농으로 저는 바닥을 닦는 건 오늘 좀 또 처음 알았네요.
1: 더 옛날인가 봐요.
2: 네.
1: 세 번째 문제 갈까요?
2: 네. 세 번째 문제는 글로벌 대학 축제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 썸머타임이 해지되면서 늘어나는 마법의 한 시간 동안 정장을 입고 단체로 하는 기상천외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시간 동안 뒷걸음치면서 행진하기가 그 행동의 정답이었습니다. 이유는 참 거창한 것 같아요. 그 시계바늘이 뒤로 가면서 생기는 가상의 시공간 왜곡을 막는다는 유쾌한 명목으로서 시간 의식을 나름 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그 머턴 칼리지 광장에 모여서 예복을 입고 1시간 동안 뒤로 걷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3: 재밌네요.
2: 옛날 만화 영화 돈데크만 아세요?
1: 난 몰라요.
2: 그렇게 주전자 나왔죠.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크만 그러면 시간 뒤로 돌리는 거 있는데.
1: 아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도르마무.
3: 그래 차이. 나는 달려라 캔디.
1: 달려라 캔디?
2: 아니 뭐 굳이
1: 달려라 하니 아니에요?
3: 캔디.
1: 캔디도 있어요? 캔디도 달리는구나.
3: 캔디 아주 옛날 거 있죠. 캔디 굉장히 유명한 만화였는데 죽은 게 많은 캔디.
2: 그, 말괄량이 삐삐 아니고요?
3: 아니 그 전에.
1: 찾아봐야겠다.
3: 캔디라고 있어요.
2: 야, 저는 몰랐어요.
3: 네. 네. 미쿡애예요.
1: 미쿡애? 근데 그 한국 만화 아니에요?
3: 한국말로 했어요. 아니.
2: 할머니가 한국 보는.
3: TV에서는 한국말로 했어요.
1: 아, 네, 그렇구나.
2: 네.
1: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새벽 2시에 한대요. 아. 그 시간 그 서머타임이 딱 해제가 되는 시간이 2시라고 하던데요.
3: 전통이겠다.
1: 저는 12시에 딱 바뀌는 줄 알았는데
2: 여기도 2시에 바뀌죠.
1: 그러니까 2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바뀔 때 혹시 세 보셨어요? 밤? 기다려 보셨어요?
2: 아, 전 한 번.
1: 한 번? 아니 너무 네. 궁금하지 않아요? 그 1시부터 2시가 두 번이 있대요.
2: 네. 근데 이제 그때 기다렸던 게 지금 이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그때 2G폰이 있을 때 한번 했었는데 예. 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시계를 돌렸으니까
3: 고쳐야 됐죠.
1: 아, 네. 직접 돌린 거니까. 네. 아, 그렇겠다. 예. 네,
2: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알아서 딱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예. 네, 근데 지금은 그 이게 옛날엔 궁금했고 저도 똑같은 궁금증 때문에 한번 영화 보면서 밤늦게까지 있어서 한번 해봤었어요. 예. 네, 근데 뭐 그다지.
1: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12시에 딱 멈추더니 네. 그때부터 막 약간 다른 차 뭐 공간이 네. 생기고 막 오. 그런 거를 저는 약간 애니여가지고.
2: 네.
1: 상상력이 좀 풍부하답니다.
2: 아 저도 그런 상상력 네 존중합니다. 네.
1: 그럼 네 번째 문제 가볼까요? 네.
2: 미국 UCSD 대학교 매년 할로윈 시즌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에서는 45kg짜리 대형 호박을 11층 건물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이 축제의 공식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은 2번인데요.
2: 야, 이게 말이 안 돼.
1: 지금 2번이라 하면은
2: 네.
1: 뭐예요?
2: 호박이 터질 때 파편이 얼마나 멀리 트는지 물리학적 측정하기.
1: 근데 이게 학술적 목적을 가장한 최고의 스트레스에서 축제. 아. 그러네요. 그래서 바닥에 부딪혀서 폭발한 호박 파편의 비거리를 진지하게 측정하면서 가장 멀리 튄 기록을 매년 경신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경신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3: 아니 수박도 있는데 왜 호박이야?
2: 아,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에서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은 좀 비정상적으로 큰 호박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1: 네. 그렇죠. 왜 호주도 왜 그 이스터 쇼 가면은 그쵸.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3: 큰 호박이지.
1: 그렇죠.
2: 그런 기이한 그런 과일들이나 야채들 본 적 있으세요?
1: 저는 우럴스 아니 그 뭐야 이스터 쇼 갔을 때 제일 네. 엄청 큰 거 제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2: 네, 진짜 사람만 해요.
1: 그러니까. 네,
2: 그거 있었고 저는 그 98년도에 제과점에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그때는 다 말단 하면은 뭐 청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의 주된 업무는 고로케 야채 속을 만드는 거예요.
1: 네.
2: 네, 감자 썰고 뭐 야채 썰고 해가지고서. 근데 당근이 왔는데
1: 벌써 웃겨.
2: 아니 진짜로 당근이 이만한 거예요. 아, 거짓말 아니고
1: 한 50cm 되겠네요.
2: 어 이만하고 이렇게 당근이
1: 이제 당근 맞아요?
2: 어 당근이에요. 무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희 새벽에 가게는 7시였는데 그 아르바이트생 7시에 나오고 저희는 새벽 4시부터 나가서 빵을 구면서 그때 손님들이 와요. 근데 오는 손님마다 제가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 아, 저 당근 이만으로 보셨어요?
3: 그렇게 속을 안 만들고
2: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런 당근을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당근 이만한 거 보셨냐고 진짜로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해서 그랬더니 저희 나중에 공장장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잘라.
1: 아 네, 상처.
2: 네, 근데 아 진짜 그만한 당근을 보고 나서 야 이게 무보다 큰 당근을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1: 왜 그 미국에 무슨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되게 농작물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 네. 식량난 그거 네. 해결한다고. 그것도 그것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2: 뭐 그런 거 그 유전자 조작해서 그런 걸 이제 하는 것도 저희도 들어봤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박에 씨 없는 거. 뭐 이런 그쵸. 것들도 이제 그 중에
1: 맞아요.
2: 하나고. 아무튼 저는 당근.
1: 당근.
2: 아니,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컸던 진짜 당근이었어요.
1: 아 저도 그런 네. 신기한 채소. 아 저는 하트 모양으로 된 네. 그런 채소들은 많이 발견해요. 그런 거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3: 그렇죠.
1: 네. 그래서 여기까지 트리비아 모닝 정답 얼마나 맞추셨는지 댓글에 써주세요.
2: 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아 이건 상식이 아닌데.
3: 그러니까
1: 그거는 아 근데 뭐 알고 나면 뭐 알고 있으면 언제든 좋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거 한대.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2: 야 집에서 저녁 요리하다가 뭐 당근 하나 떨어뜨리면은 야 옥스퍼드에서는 호박을 일부러도 떨어뜨려.
1: 야 파편 거리 제 봐봐.
2: 아, 아이고 한참 웃었네요.
1: 네,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브 릴스로도 올라가니까 많은 그 생방송 많은 실시간 참여 부탁드리고
2: 네.
1: 그리고 저희 인스타 계정을 방문하시면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그리고 유튜브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접속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냥 고민거리나 응원 뭐 지지가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인스타는 저희 그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한국어로 굿모닝 프라이데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검색 엔진은 앞에 골뱅이자만 붙이고 약자로 GMFSYD 굿모닝 프라이데이 시드니 이렇게 쳐주시면 저희 채널을 바로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댓글, 조태꾸얼은 방송을 함께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명이 넘었어요.
4: 와, 와, 너무 좋은데요?
2: 네.
4: 저희 네. 유튜브도 지금 구독자분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2: 우리 저희
4: 그거 할까 봐요. 왜냐면 구독자분 이렇게 좀 늘면 구독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2: 맞아요.
4: 그 닉네임들이 있어요.
2: 네.
4: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유튜브에 그 구독자님 애칭,
2: 네.
4: 애칭 닉네임 같이 이제
2: 만들어주시면
4: 좋을 것 같아요.
2: 네.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4: 네.
2: 네, 그럼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 다 됐고요. 네, 지금까지 신희준
1: 시아 PD
3: 그리고 DJ 수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1: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해요.
2: 오늘 남은 하루도
5: 굿데이.